0: 나도 노래 가야 돼.
1: 마다 10km 고라니 간다.
0: 아니 안 해서. 에이 하시네.
1: 하이 하시네.
2: 사이게 하시네.
1: 하이고.
3: 到了。
4: 哎呦，贵客，
3: 贵客来了。